야, 김장장님 쓸러지도 이 동글비로라 선발아까마자세 저두라까마 된지 에서지 랑라라 포이 길다 랑라지마 쓰라 쓰면 죽세 귀신.